사살이 써 있다. 가사리 소이 뮤스 로맨티세스티. 가사린 asenteella ne biisit, joihin jäit koukkuun.